0: 두기네 고부엘레 거로 음식이 튀는 타 나올라.
1: 아, 로 음식이 튀냐?
0: 아.
1: 아. 야, 스쿨라 만우와 마이로 페시 칼로와 쿠베야.
0: 네, 고쇼 콜라 담페 바레 무테 코 살라마 아티게로와니 아파냐 쿠냐타 아라 코미.
1: 로고 이 칼리 헤레.
0: Obrigado, tchau.
1: Tchau. Ramini wanle wana karamaja ona pome ona ya koni. Mushkrotene matanke rami. Ivanela suli hali samawani muni kala yamu. Kala hevanre linya wera hinyo nyiwe. Mayuko kanlikana.